다스는 시험까지 아들과 그 남녀 홍구는 마사하는 동에 타카나 전라기야 노가야구나는 마사하다마자 원하군 세원 대수 와세원 페스티벌 용수아가 사무로만 카타파랑카디 아라는 주마 샤비의 그릇은 별시카로 빙구다시는 것이며 아키라와 뱀는 맨가비 되는 가수인지 와세인 베스트맨 문화는 아쉬운 멤버와 칸디 아리나 플라자 아디오나 아디조 콤보 크랜스

검은 자유와 도치 사업이기 아무도 쌈이 시다 사업병과 가린 화두 사업병과 바른놈아 지키시고 우리 기집히 나주리아를 찬양하신 까바바둔 구하스 가능수 아파는 바사하 대학이리 에게피우다 검은 자유와 다사기 볼펀다 투쿨마마 가방고트 아카우스 도무토미 자딘시보다 고마샤 바퀴 daga sassan duniyar Isra'ila da Hezbollah suna ci gaba da kabza kasamin fada a Lebanon.

0: 시기가 올까? 이따에 들어간 그 욕하친 가다소, 가간다, 교관님의 와가 그렇게입니다. 인가 그 사람 알수는 아니, 비공카나 알지. 인가 욕하가 알고 애분 리뷰를 와가 그만한 욕한가. 욕해도 아닌데 그 사람 깊은 끝나 따라만, 고마 이따 와서 욕해 그려도 상가, 꼭 다시 돌아오는 대표님. 갖고 오라는 건 고마워, 뭐라 있어서 하는 건 맘 앞이야. 맞아, 제가 누구를
1: 아는 스킬이 나오고
0: 있어서, 누가 스킬이 와라고 와. 아무래도 빼면 이렇게 아버님은 신이 와야 왜 하는 사람은 매주 맞아 맞다가 신이 와야 예인다가 아치 안고마 안하라 와봐 뭐야 가면 날짜다 원래 새끼들이 와봐 그냥 새끼맞지 마 새끼들이 왜 이렇게 가요 무슨 노래 가나이 왜 이렇게 가요 무슨 정권이 하루카는 연습 틱톡 나도 서울에서 시키 가요 나고 난 새끼들이 좀 하더니 말이죠 しっかり覚えてみながらも、全然違和感がかわ。だから、もしも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あなたが、 ya kara mutum da kuma kuma sauke masa darajar sa a gaban nasu annabi to shi ne za iya sanin da ya dan baka ta a gaban shi kan gaskiya zai kawo sauki a cikin al'amarin mu
1: to shi ne ake bukata an sace da waya kana da
0: kuma da kuma
1: da sabarin da zai zo da kin mutu a yi rawa a sabon TikTok sun mace kaza mutum
0: to kaza a cikin da ake fa muna sanin Fulani da kuma muna Fulani
1: to
0: abubuwan na da yawa yanzu ana misali a Taraba idan ka je Taraba cikin ƙauyukan nan wallahi wani ne ba za ka taɓa zata ba na gwamnati ne bane
1: sai kullum ba ne kuma a wata
0: ne ne ma ka ba ne da gwamnati ne wani kuma ba za ka yi masa ɗaukar gwamnati ne ba ma shi ba gwamnati ne wani kuma ba shi gansa ga shi nan ma shi ba sani ma wani ma pista ne
1: to kai wannan wani zan fara
0: ji ne zan fara ji sai ka dauka dan gwamnati ne to in yaji yau shi a wani shi sai ka ji an ce dan gwamnati ne ya yi kaza dan gwamnati ne ya yi kaza
1: saboda irin da yake
0: saboda yayin da shi za a dau sama da kuma ƙarya da wani abu a dora masa bai ji bai gani ba yau ana misali kiwo ba iya wato iya fara ne suke kiwo ba a ce gani ne kiwo ne ba wani shi fara ne suke yasa ba yanzu sana'a ce ta yi ya ta zama na kowa wanda zai iya yi ne amma ne suka kawance mai musamman shi ne aka sani da babu wata

0: 사람
1: 세 친구 싸우는 거 보는 게 쉬운 거. 또 가면 아버님 기다리고 혼자 싸우는 게 맞아 아이 고마 이런 말은 다 듣는 거. 세 아이모도 모르는 아버님의 가슴 제일 많죠. 아버님은 보다는 얘기. 아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거 보나서는 거는 고담을 다 안다 하고 니 지내는 데서 오는 수만.

전 지금은 가가지고 내가 의미가 사람이 미치고 있거든요. 공부가 떠가지고 뭐 당신의 모습들을 까칠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지지하고 모든 지지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도

분 경우라는 게 의식이야, 맞잖아. 어차피 저도 짜이야, 하마. 그래서 기하는 걸 갈아버리잖아. 이만한 게 있지, 뭐지가. 지금은 기부지. 도타시 좀 공사하면서, 대통 큰모 저보다 기능 마련이 미래반을 하면서. 아까 자도 고소수가 계산다 했잖아. 수급은 고소가 저때 매일 아버지 계속 주시바성 고미, 서인마 고마기다 해서 뭐, 내 아버지 영권서서 그 사람은 아스샵이 나서.

하나만 긴장한 나 같은 게 나가라 꼬마지 하는 게지. 언제가 오래 나발이야 항상 기노마 그거 소개 좀 나오더라고. 내가 피해가 어쩐 생각 못 봐와 돌아가서 기노마 해주고 애한테 나서 수고무기라 세수로 그 가서 순차라 아마도 마음을 보면서 그 알았더니 이제 뭐가 바로 좋아 그래서 기크한 자고는 사와도 이마 영수를 보이고 있으네 기노마

누수가 지금 꼬진 거고, 그러면, 나, 우리야? 너는 이 말 참아. 너무 솔직하고, 왜 참을지나? 내가 왜 맛이 지냐? 내가 심수고. 원은 다야 부르기는 하는 일. 한 일쯤 아는? 자, 하나까지. 이치 발라시 바세오 파서 수와 게이가 안마. 너는 시키야 가면 꿈을 도와준 꿈아. 코다 아재는 생수까지 오지 말라. 하카타는 내가 요, 이 돈을